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사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입니다.

0: 방송이 함께합니다.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 Want to be a friend of BFM 부산영어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Man, I haven't got a chance. I call
2: These are the nationwide safety guidelines informing you of rules to prevent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water play. As the heat wave continues, the risk of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leisure activities is increasing. When enjoying time at beaches, rivers, valleys, or any body of water, please follow these basic safety rules. Always wear a life jacket. Children must be accompanied by a guardian. Never swim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In case of heavy rain, evacuate from the water immediately. If an accident occurs, alert those around you and call 119 right away. Schools and families are also encouraged to educate children in advance on safe water activity practices to ensure their safety.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3: 12:00 o'clock.

0: FM 부산 영어방송
1: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0: 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3: Hello everyone, I'm James from India. Ever since I was a young boy in India, I have been surrounded by different Korean products. And this instilled a dream in me to explore Korea one day. This chance came for me in 2014 when I began attending Busan National University as a graduate student in computer engineering. I've lived in Korea for over 7 years and I even run my own business now, a company that is developing a platform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lockchain technology.

0: your diary. Maybe I should give up on driving. It's rough, it's tough. The last time I drove was, I don't even know when. What is your advice? Do I have to stick through it and force myself, or can I just run away from my problems again? Welcome to Heart Attack. I'm your DJ, Pretty Little Iris. We'll be back after 아프지 않은 이별은 없다 by P.T.O.R.I.N. narrated by 이문세.
1: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이별이 슬픈 건 더 이상 말을 걸 수 없기 때문이겠죠. 오늘 괜찮으신가요? 아프지만 괜찮은 척 웃고 있는 그 마음 위에 노래 한 곡 들려드립니다. 아프지 않은 이별은 없다.

0: 가고 싶은 대로 가 가고 싶은 대로 가 설명 없는 지도 위 우리는 아침반도 없이 두렵지 않아 새로운 시작
1: feel the way I do I do I feel the way you do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스며들어와 아무런 걱정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Here are some safety guidelines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6: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please keep ventilation windows open where the outdoor unit is stored and to regularly check for any damage to the wiring.
7: Do not place objects on top of the outdoor unit or keep flammable items nearby. Also, be sure to use a dedicated power outlet for the air conditioner. With thorough inspections and safe usage, we hope you enjoy a cool and accident-free summer. This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8: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0: 방송 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 광고 발전 협의회.
1: The time is now 4 o'clock.

0: Welcome back, everybody. It's time for Monday Groove with 조태주.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How are you?
1: Ah, so fine.
0: So fine?
1: So fine.
0: So
1: 좋아요.
0: fine.
1: Oh. 잘 지냈어요.
0: 네. 아, 근데 so fine 이라고 하면 yeah. 영어로 하면 너무 예쁘다. 너무 아, 아름답다. 너무 그렇구나. 잘생겼다.
1: 와.
0: So 아, fine.
1: Good.
0: So good. So, so good이라고 good. 하면 나 기분이 너무 좋아요.
1: 아, 맞아요. 예, 예.
0: So fine이라고 하면 fine은 그냥 뭐 오케이 fine. Fine은 그래서 아. so fine은 뭐
1: fine 하면은 그냥 좋다.
0: 그냥 fine은 그냥 오케이.
1: 아, Laura today is so fine. 어. 이건 돼요?
0: 어? 우리 남편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아, 어, 질투 날 것 같아.
1: 아, 그럼 안 돼요.
0: 어. 못 살았어요, 마.
1: 아, 그럼 취소.
0: 네. 고맙습니다. 너 취소하지 마. 아. 자, 네. This is 네. Monday Groove with 조태준. This segment 네. is primarily in Korean. We'll go back and forth with Korean and English because the segment's all about TJ 씨.
1: Yeah.
0: Becoming a global star. 그래서 노래 하기 전에 네. 얘기합시다.
1: 아 그래요?
0: 예. 네. 우리 DK DJII 님 says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혹시 TJ 씨 첫사랑 있어요?
1: 첫사랑 있죠.
0: 있죠.
1: 첫사랑 있죠.
0: 얘기 좀 해 주세요.
1: 아 그 그냥 이루어졌던 첫사랑이죠. 그냥 좋아했던 거 말고. 좋아했던 거? 아, 근데 그때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 왜냐하면 네. 거절당했거든요. 그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래서 그 충격으로 인하여 학창시절에는 연애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뭔가 별로 재미가 없어져가지고. 어,
0: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뭐 진짜 탤런트가 많은 아티스트로 다 되었어요.
1: 아, 네.
0: 그런 마음속에 있는 상처에서 아, 좋은 거를
1: 맞아요.
0: 뭐 꽃처럼 잘 피웠어요.
1: 와, 로라 역시 우리 선생님.
0: 나 so 철학, fine, so 철학인입니다. 네. 첫사랑에 대해서. 아, 근데 DJI님. 첫사랑은 사실은 내가 진짜 첫사랑은 기억이 안 난다.
1: 아.
0: 첫사랑은 어렵다. 근데 Maybe when I was 스코틀랜드에서 중1 아니면 중2 될 수도 있었고 어 근데 내가 어렸을 때 한 남자가
1: yeah.
0: 앤드루라는 남자예요.
1: 어.
0: 근데 The Murphy no 절대 앤드루 사랑하지만 no thank you. 어. Fine thank you and you. 근데 내가 그때 primary 3 maybe primary 4 he was primary 5.
1: 어.
0: 근데 그 남자는 다른 비슷 그 동 같은 동네에 사시는 여자 너무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나는 아. 완전 너 슬픈 이야기 네. 가난한 아. 동네에서 살고 네. 그래서 나를 보면 절대는 눈빛 한 번도 어. 이렇게 너 너무 나쁜 사람 아니고 애기잖아
1: 인연이야.
0: 우리는
1: 아 근데
0: just children이죠 just children
1: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어른이 돼서는 좀 그런 일이 있어도 네. 데미지가 크지 않는데 어릴 때는 되게 예민하잖아요.
0: 맞아요.
1: 마음이.

0: 마음이 여리고 한데 그런 상황이 있으면
1: 맞아요.
0: 마음이 아프죠.
1: 네. 맞아요.
0: 노래 들어야지.
1: 나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아. 근데 지금은 네 때문에. 아. 내 문제가 아니야. 네 문제야.
0: 그래 가라.
1: 알았어 가라. 네가 놓쳤네. 알았어 가. Anyway, but we don't have to worry about that now. 자, so TJ 씨, 우리 세그먼트 들어가기 전에 노래 좀 불러주시겠어요?
0: 그래요?
1: Thank you.

0: 노래 부르는데 옆에 갑자기 스튜디오에 누가 어떤 새가 옆에서 같이 노래를 불러줬어요.
1: 갑자기 왕 작가님 듀엣 하트하트. 어, 가끔씩은 DJ 씨가 스튜디오에 들어올 때 내가 네. 노래 부르자. 어. 아, 그래서 미안해.
0: 아니요,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항상 너무 좋아요.
1: 다음 네. 노래 제가 네네. 좀 샘플링 하면 안 돼요? 뭐 어. 피처링.
0: 너무 좋아요.
1: 피처링 스코티
0: 샤크마. 너무 좋아요. 그때 지금 했던 이거 녹음해놔야 돼요. 나중에 거절하면 안 돼요.
1: 녹음하자. 어, 거절 안 할게요. 네, 너무 재밌어요.
0: 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1: 너무 재밌다.
0: 예.
1: 어, 와우, 듀엣 너무 좋아요. 예, 원더풀 TJ 노라. 우리는 진짜 네. 너무 멋있어.
0: 지긴다.
1: 오, 넘어가자. We can't say that. We gotta be careful. We're okay. Let's move along. TJ 씨,
2: yeah, yeah.
1: 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그리고 아, 이 노래는 그렇군요. The Carpenters Close to You잖아요.
0: Close to You, 맞아요.
1: 그래서 이 노래는 한국에서도 아는 사람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그죠?
0: 맞아요. 엄청 많이 좋아하는 노래고. 그 카펜터즈의 그 카렌 카펜터 목소리는 뭐 전 세계 누구나 그냥 들으면 너무 좋은 맞아요. 목소리잖아요. 어.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1: 맞아요.
0: 네,
1: 어.
0: 맞아요.
1: 근데 카렌 카펜터 뭐 인생 이야기 좀 슬프지만 아, 너무 아직까지 임팩트가 있는 밴드잖아요.
0: 네.
1: So I think a lot of people obviously know the Carpenters. And yeah, great song Close to You by the Carpenters. 근데 오늘 TJ 씨 why did you choose this song today? 이 노래 왜 선택하셨는지.
0: 어, 역시 그 제가 뜻은 이렇게 보면서 아, 아름다운 이야기구나 하지만 중간에 이 노래 들이나 아니면 평소 때도 좀 궁금한 게 과거로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여기 보면 뭐, together and decided to create a dream come true 할 때 과거로 decided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모래로 들어도 잘 구분을 못 하겠어요. decided to 이렇게 읽으면서 발음하면은 잘 모르겠는데 그 카렌 카펜터 목소리로 들어보면 그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저는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 다음 것도 sprinkled 그냥 그렇게만

0: 들려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sprinkled 비슷한 소리가 나와요. 근데 context, what's context in English? 맥락 나왔어요. Because I was thinking 맥넉히, 맥락. 맥락, 맥락 중요합니다. 그래서 맥락으로 맥락을 알 수 있으면, 알게 되면 과거인지, 뭐 현재인지, 미래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렵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노래는 너무 의미가 너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국어도 영어도 뭐 어떤 언어인지 진짜 뜻깊은 이야기입니다.
0: 네네네.
1: 너무 좋아요. 근데 첫사랑에 대해서 생각 뭐 이 노래 부르면서 첫사랑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0: 슬프다.
1: 어머, 너무
0: 첫사랑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어.
1: 마음이 아프다 지금. 근데 이 노래를 선택했고 그 중에 Who is the person you feel closest to? We listen to this song, right? Close to you. 근데 노래 뭐 부른다 보면 아니면 듣다 보면 어떤 뭐 누구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사람인지.
0: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사실은 저는 사랑 노래를 부를 때는 특정한 대상이 없고 그냥 제가 정말 내가 생각하는 하고 싶은 사랑하고 싶은 대상 그냥 바라는 거 없이 제가 그냥 사랑하는 대상 그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1: 너무 좋아. I love it. Yeah, I do know what I think that's important. Danny Lee Nim says yesterday once more. 마차차님 매주 해주세요. 근데 우리 TJ 씨가 연습 많이 하시고 나는 그냥 갑자기 하는 거예요.
0: 카펜터스 노래는 거의 다 아시죠? 좋다. 좀 카펜터스도 연습 많이 해서 와야지.
1: 아무튼 다음 질문. Question. 보통 칭찬 칭찬할 때 어떻게 하나요? 왜냐면요 TJ 씨가 예술가, 아티스트,
0: 뭐
1: 영어로 하면 wordsmith이라는 거예요. wordsmith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0: 모릅니다.
1: wordsmith, smith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뭐뭐 smith, like blacksmith, wordsmith, 뭐 만드는 사람, 고치는 사람. 그래서 wordsmith이라면 이라고 하면 단어 마법사 같은 느낌이에요.
0: wordsmith.
1: 표현 마법사.
0: 표현 마법사.
1: 그래서
0: 너무 멋있어요 표현이.
1: 멋있어요.
0: 월드스미스.
1: 월드스미스. So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이 노래처럼 뭐 칭찬해주고 싶으면 대부분 뭐 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0: 뭐 그 한국말로?
1: You. 한국말로 아니면 영어로. 영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냥 궁금해요.
0: 영어로 하면 그냥 wonderful, so nice 뭐 이렇게 하고 한국말로 하면 와 지기네, 이야 와 지기네, 지기네.
1: 그런 말 하지 말자. 좀 더 뭐.
0: 아니 이게 근데 이게 너무
1: 방송용
0: 급 칭찬이죠. 아 그렇다고 방송 영어가 아니면 진짜 죽인다는 말인데 그건 아니니까. 그냥 내 마음을 죽여준다. 내 마음이 너무 좋다. 지긴다.
1: 오케이. Okay.
0: 아 좀 위태위태한가요? 아니 괜찮죠.
1: Don't fire me. This is all him. Okay? So just FYI. TJ 씨 하시는 말씀이에요.
0: 네,
1: 내가 안 했어요.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expressions 할 때 compliments 할 때나 아니면 우리 그 가사에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0: 그래서 그 과거 이야기가 표현이 좀 힘들었고 every time이잖아요. 근데 이 노래 음이 every time 한 음이에요. every time 이렇게 하는데 every time 이렇게 time이라고 해도 음이 전달이 돼요.
1: every time
0: yeah. time every time every time
1: yeah every time
0: 예.
1: easy
0: 예.
1: 발음은 정확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0: 예 맞죠. 그렇죠. 근데 항상 every time 이렇게 하면 좀 너무
1: 이상하다.
0: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1: time
0: 노래.
1: 하지 마세요. 예. time. Yeah, time.
0: every time. every time.
1: perfect. Oh. you sound so 원어민.

0: every time.
1: Every time.
0: Every time.
1: 근데 그냥 말할 때 if we're just in a conversation, don't say every time. Because Tom is also 남자 이름.
0: 아.
1: 토마스 줄인 이름.
0: 아하.
1: Tom.
0: Every time.
1: 있으면.
0: 아, 응. 모든 Tom들.
1: 모든 Tom. 모든 Tom. This Tom, that Tom. 네. 모든 Tom.
0: 네.
1: 아. 오케이. 칭찬은 인사하시는 걸로. 고수님 said that. 그러면은 오늘 우리 네. 어떤 영어 배워볼까요? 우리 칭찬 아니면 네. 응원 아니면 뭐 어떤 거 배우고 싶은지 알려주세요.
0: 아 그러면 좋아요. 여러 가지 칭찬들을 저는 하면 오 굿, 나이스 이거밖에 모르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1: 확실하게
0: 기분 좋게 들 어떤 칭찬 들으면 제일 기분 좋으세요?
1: 영어로 하면 I love.
0: I love.
1: 근데 한국어로 뭐뭐뭐 사랑합니다. 좀 이상한 것
0: 맞아요.
1: 같습니다.
0: 예.
1: 네, 사랑은 뭐 사람 대 사람은 느낌이고 아니면 엄마 뭐 엄마에서 애들한테 아니면 예. 부부 아니면 등등. 커피 사랑합니다.
0: 아.
1: 좀 이상하죠.
0: 네네네.
1: 근데 영어로 하면 if you say in English, usually we use the word love for something that we just 마음속에 들어갔다. So 그리고 특히 I love this song 보다 I love your voice.
0: 아.
1: 예를 들면 예. 왜냐면요. 영어로 칭찬을 하고 싶으면 외모에 대해서 절대 하면 안 돼요.
0: 아.
1: 할 수 있긴 하지만 아는 사람한테 하면 좋아요.
0: 네.
1: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예민하니까
0: 맞아요. 맞지.
1: 그래서 you're so handsome이라는 말이 사람들이 좀 삐질 수 있어요. 삐졌다. 약간.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Oh, you're so beautiful. 너 어색하다.
0: 아.
1: 이상하다. 이런 말을 하지 말자. 그런 느낌이에요.
0: 네.
1: 그래서 대신에 I love your energy.
0: 아.
1: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바이브가 너무 좋아요. 아우라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칭찬하고 싶은 뭐 진짜 좋아하면 wonderful, good 대신에 I love 뭐뭐뭐.
0: 아. I love 뭐 예를 들어서 기타 누군가 기타 쳤는데 I love your sound.
1: Yeah.
0: I love your sound.
1: Yeah.
0: I love it.
1: Yeah,
0: I love it.
1: Yeah. I love your sound is perfect.
0: Yeah.
1: Or you could say, I love listening to you play. 좀 길어요.
0: 아, I love listening to you play.
1: 근데 길지만 the meaning is so 듣는 사람한테 와우, 너무 좋은 칭찬입니다.
0: 너무 좋다. 오늘 진짜 좋은 걸 배웠다.
1: 그래서 네. 이렇게 I love watching you perform. I love listening to you play.
0: 아.
1: I love watching you sing. I love hearing you sing. 그래서 그 사람 활동하는 모습 너무 좋아하면 그런 말을 하면 제일 좋은 칭찬입니다.
0: 아, thank you. I love your teaching English.
1: 아.
0: Thank you.
1: I love your teaching good. So I love learning from you.
0: I love learning from you.
1: Oh,
0: yeah.
1: 고맙습니다.
0: Thank you.
1: 기분 좋다 이제. 기분 너무 좋아요.
0: 아 이렇게 막 이렇게 love가 이런 love 이 표현 너무 좋네요. 네.
1: Because in English we say love for many things. So I love chicken. It's not like 나는 이 닭을 결혼하고 싶다. 그런 건 아니에요.
0: 네.
1: But we know the 맥락. What is it? 맥락?
0: 맥락.
1: 맥락이 중요합니다.
0: 예.
1: I love sparkling water. I love Harry Potter.
0: 아, 그거 뭐예요? 갑자기 뭐예요?
1: 근데 나중에 Dr. McClucky 세그먼트 할 때 I love being Dr. McClucky.
0: 오.
1: 이런 거 있어요. I love BPM 77. I love listening to it. We love hearing you play. And I love helping you learn English.
0: Thank you. Thank you, Laura.
1: Thank 감사합니다. You so much. Yeah, 너무 감사합니다.
0: Thank you so much.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TJ 씨,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0: 예.

0: Hello, welcome back. Thank you for tuning in to For My Busan's Weekend Highlight Edition. My name's Laura McCluckey. I'm your host. I'll be with you until 6 p.m. this evening. And we've got lots of cool things coming up in the second half of the show as well. On the mic, real stories from real people. We've got Explore Busan. Very nice with Ange. And then we've got highlights of Thursday's show with the Global Chatter Squad. One topic, lots of people, me, Casey and Heian will join you for a good old chit chat. Andrew's on holiday, so hope he's having fun over in Canada. Yeah, so looking forward to that. So let's get right into it. Up next is On The Mic.
1: Welcome to On The Mic, Made in Busan. I'm Kadra, here with a Korean traditional singing, 경기민요 singer. 오늘은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이수자 이나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가가 지정한 무형유산 57호 했는데 요즘은 57호를 빼고 그냥 경기민요 이수자라고 합니다.
1: 네.
2: 옛날에는 그렇게 57호를 달긴 했는데 요즘은 또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이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경기민요를 그냥 네. 국악이라는 이름으로 좀 막연하게 알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0: 네. 혹시 경기민요에 대해서 조금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우리 경기민요는 저한테 많은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제가 고향이 경남 사람인데 왜 경기민요를 하느냐
0: 네.
1: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듣는 편이에요.
0: 네네.
1: 자, 그러나 이 경기민요라고 해서 꼭 뭐 경기도 사람만 서울 사람들만 부르는 게 아니고 경기민요는 통속민요이기 때문에 여러 모든 우리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널리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이 부를 수 있는 그리고 경상도 사람들하고 참 잘 어울리는 소리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 경기민요는 밝고 또 맑고 경쾌하고 세련된 이런 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디가 짧아서 우리 정말 흥겨운 민요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널리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아들 하십니다.
0: 판소리랑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1: 판소리랑 너무 헷갈려 하셔요. 그래서 네. 저한테도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판소리는 원래는 전라도
0: 네.
1: 전라도에서 많이 부르고 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판을 열다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소리 자체가 발성내는 방법이 완전히 좀 다릅니다.
0: 네.
1: 판소리는 좀 목을 많이 긁어서 내는 소리인가 하면은 경기민요는 목을 긁는 소리보다는 소리를 많이 띄워서 꾀꼬리가 소리를 하는 것처럼
0: 네.
1: 그런 소리가 바로 경기민요거든. 차이점이 많이 납니다.
0: 구성도 많이 다르죠, 선생님?
1: 구성이 목 구성을 다르게 써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제가 판소리를 그냥 조금 전공할 때 조금은 했는데 만약에 쑥대머리 이래서 목을 조금 긁어내는 소리라고 하면은 우리 경기민요는 짜증은 내어서 무엇하 나 성화는 바치여 무엇하나 이렇게 흥겹게 조금 소리가 색깔이 좀 많이 다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네네.
0: 그럼 선생님이 민요를 하신지는 혹시 얼마나 되셨을까요?
1: 지금 한 35년 정도 됐는데요.
0: 네.
1: 제가 워낙 시골 출신이어서 경남 산청이 제 고향인데요. 거기서는 뭐 소리 학원도 따로 있는 곳이 아니고 굉장히 산촌이었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 때문에 제가 제대로 배우지는 못했어요. 어렸을 때는.
0: 네.
1: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성인이 되고서 이제 전공을 했는데 제가 5살 때부터 온 동네를 다니면서 노들강변 부르고 또 세타령 부르고 이렇게 해서 일찌감치 목을 좀 많이 튀어서 많이 불렀습니다. 노래를.
0: 아 그러셨군요.
1: 네, 네.
0: 벌써 이렇게 긴 세월이 지났는데
1: 네.
0: 쭉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1: 네. 부산에서 이제 기반을 잡았지만 또 서울에 공연 있으면 서울도 가고
0: 네.
1: 전국을 많이 다니면서 공연은 많이 하고
0: 네.
1: 이제 가르치는 건 부산에서만 가르치고 있어요.
0: 아 네네. 부산에서 이제 경기민요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군요.
1: 네.
0: 혹시 특별히 부산인 이유가 있을까요?
1: 제가 이제 부산에서 터를 잡다 보니까 서울 소리긴 해서 서울을 가고 싶은 마음도 좀 있긴 했지만
0: 네.
1: 그래도 이제 부산에서 우리 서울 소리를 제대로 된 서울 소리를 보급시키고 싶은 마음에 어떤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부산에서 터를 잡아서 부산에서 지금까지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서울에 가서 하고 왔어요.
0: 아 그러셨군요.
1: 네네.
0: 실제로 뭐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1: 네네.
0: 뭐 국립 부산국악원 같은 곳에도 또 꾸준히 공연을 올리고 계시고
1: 네 맞아요.
0: 지금 여러 곳에서 부산 시민분들과 경기민요로 만나고 계시잖아요.
1: 맞아요.
0: 국악인으로서 부산에서 활동하시는 건 좀 어떤가요?
1: 옛날에는 불모지라고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었어요. 그런데
0: 네.
1: 요즘은 또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또 트로트 부르시고 이래서 이제 많이 좀 알려져서 요즘은 조금 그래도 알려져 있지만 그 옛날에는 우리 부산은 특히 뭐 두드리고 춤이 좀 유명했었거든요.
0: 네.
1: 소리 쪽보다는.
0: 아 그렇군요.
1: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그동안 흐르면서 소리에 관심들을 많이 보이고 제가 문화센터에서도 지금 수업을 한 세 군데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아요.
0: 아 그렇군요.
1: 보급이 많이 됐어요.
0: 네.
1: 그리고 공연 때도 호응이 옛날에는 그냥 하나보다 이렇게 별로 표정도 없이 그냥 무뚝뚝하게 보셨다면은 지금은 호응이 너무 좋고 반응이 너무 좋고 예, 현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네.
0: 그런데도 혹시 아직 국악이 좀 낯선 분들이 있다면
1: 네.
0: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좀 국악을 재미있게 즐기면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1: 국악을 사람들이 전부 어렵다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저는 항상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음악은 국악이다. 그런데 너무 어려워서 못 배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못 배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지만

0: 이제 막상 접해보시면은 많이 들어봄직한 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경기민요 특히. 그래서 막상 이제 입문을 하시면 되게들 좋아하시는데 입문하기 전까지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센터나 이런 복지관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보급을 시키고 있는데요. 소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접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막상 또 해보시면은 장구랑 같이 민요를 하시면은 너무 신나고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고요.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1: 한번 배워보는 게 네. 좋은 시작이 될 수 있군요.
0: 네네네네.
1: 아까 짧게 들려주셨지만 혹시 네. 경기민요 한 소절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0: 좋아요. 제가 요즘 여름이고 해서 그냥 한강수 타령을 한번 생각해보고 왔습니다. 오면서 네. 시원한 서울의 한강을 주제하려고 한 노래이긴 하지만 거기 가사말에서 유유히 흐르는 한강물 위에 뭐 이런 가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짧게 한 소절 해보겠습니다.
1: 네, 부탁드립니다.
0: 자, 오늘 제가 창구를 못 준비하지만 제가 손창단으로 치면서 한번 한 소절 불러보겠습니다. 얼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지금까지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이수자 이나영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On the Mic Made in 부산이었습니다.

0: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부산 영어 방송.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사람 만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7: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0: Expert Insights.네, 최근의 핫 이슈들 또 관련 표현들 모닝웨이브 부산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배워보는 Expert Insights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삼복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북반구에는요, 미국과 유럽 그리고 물론 한국 등 극한 더위를 겪고 있죠. 하지만 남반구, 특히 아르헨티나 쪽은 강추위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 지구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폭염과 한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So the expert i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s professor Lucas Vargas Zapateo. So first we're going to look to the northern hemisphere. 자, 매년 여름 이 열돔 현상, heat dome이라는 표현 듣게 되는데요. 지금 북미 위에 있다는 열돔이 뭔지 알아보시죠.
1: So a heat dome is essentially a high pressure system that sits over and just kind of parks itself over a particular place in space for anywhere between 5 days and 2 weeks. What the meaningful impact of a high pressure system is that you suppress cloud cover, so you'll have generally clear skies. And the other part of this is that you have a large scale downward motion in the atmosphere, which essentially means that you're trapping all of the energy from the incoming solar radiation near the land surface. So you've got this buildup of energy very, very close to the land surface, which is what can make the temperatures so high underneath the heat dome. So a heat dome is actually one of those sort of scientific names for something that's actually quite accurate, because it essentially acts just like a cap on top of the atmosphere that keeps energy inside and keeps the temperatures very, very warm.
0: 네, 이 열돔, heat dome, 특정한 지역 위에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We learned that sitting there, 그냥 꿈쩍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고기압, 구름이 생기는 걸 막아서 이 맑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생각해보면 예쁘지만 자, 문제는 거기에 아래로 누르는 힘이 더해지면서 이 땅으로 태양열을 내려보내고 그걸 또 가둔다고 하네요. So if you think about that, that's kind of terrible. 네, 열이 쌓이고 쌓이면서 더워지는 게 열돔.

즉 굉장히 적절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So definitely a heat dome, like a heat lit. 네, 그렇다면 이 열이 가둬진다, 억제된다, suppress라는 말 들었습니다. S-U-P-P-R-E-S-S. 자, press 뒤에 sub 올

0: not supposed to laugh. 뭔가 엄숙한 상황에서, 심각한 상황에서 친구랑 눈 마주쳤을 때 웃음을 참는다 할 때도 suppress 쓸 수 있겠는데요. So our eyes met and we had to suppress our laughter. Suppress a smile. 웃음을 참다.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And then another term, you probably know this, cap. 자기 모자, cap, C-A-P. 모자, 또 위에 있는 걸 많이 캡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뚜껑 혹은 상향도 됩니다. 참고로 뚜껑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lid, 이 표면적이 넓은 냄비 같은 것 위에는 lid, 조금 좁은 물병 위에 있는 뚜껑은 cap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o the heat dome acts like a cap that keeps the energy inside. 자, 이 뚜껑 같은 역할을 하면서 에너지를 그 안에 가둬놓는다. And you've probably heard this. The price cap, 즉 가격의 상향점이죠. 이 상향점을 넘어가면 안 되는. So what's the price cap for your trip? So that could be your budget. You said as a verb, oh, the price cap or it's been capped at $100, $1,000. 자, 위에 상향을 이렇게 막아놨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Now next we're going to go down, down south. 자, 이 남반구의 아르헨티나. 한파가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이 두 가지 연결되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1: So in general, we expect more heat waves and more extreme precipitation in a warmer world. And there's really strong physical reasons for that. That basically just boils down to the changes in the mean temperature. So as we expect, you know, the mean temperature to go up, we expect our heat waves to increase in severity, and we expect the most extreme rainfall events to become more severe. The cold spells are a little bit more complicated. Overall, the global trend has been towards many, much fewer cold spells. But what's interesting, at least to me, is that we do seem to be seeing these events where filaments of air from places that are very far away, so Antarctica is very far away from Argentina, even though they may look close on a map, getting air from Antarctica to Argentina is no easy matter. And it does seem like there's been a slight increase in these kinds of events where bits of air from places where they have no business being end up in places very far away, translating across much of the world.
0: 네, 이런 특이한 날씨들은 우리가 대부분 기후 변화에 대해 예상하는 것과 맞아떨어지는 패턴이다라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물론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폭염, 극한 폭우 예상 가능하죠. 하지만 한파는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후변화 상황에서는 한파가 오히려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또 특이하게도 남극에서 꽤나 멀리 떨어진 아르헨티나가 남극에서 꽤 멀죠. 이런 곳에서도 한파가 일어나고 있어서 전문가들에게는 굉장히 특이한 연구 대상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So we don't know yet, right? Because climate change is happening. There's still a lot more to be studied. But when it comes to heat, it boils down to changes in temperature. 자, boil, 물 끓이는 boil이 왜 이렇게 나오나요? 우리가 뭔가를 끓였을 때, 많이 끓이고 증발시켰을 때 이 냄비 안에 에센스, 소위 액기스라 그러죠. 결국 그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국 이렇게 귀결되다, 결론이 이렇게 되다. So it boils down to changes in temperature. 결국 이 에센스는 귀결되는 것은 이런 기후 변화, 온도 변화가 되겠다. And you can probably say, because I don't know, I'm a pessimist, in the end, it all boils down to the economy. It all boils down to money. 약간 결국 돈이 문제였던 거지, 결국 돈이었던 거지, 이런 식으로 드라마에서도 들을 수 있는 표현인 거죠. And final one, spell. Really, Haley, spell. Yes, spell. 자, spelling 할 때 S-P-L-L 철자를 대다, right? Spell, spell, S-P-L-L. 마법이란 뜻도 있죠. Magic spell. 하지만 한동안, 잠깐, 이 짧은 시간을 얘기할 때도 spell 쓸 수 있는데요. That's why you heard a cold spell. 이 마법같이 추워지는 기간이 아니라 잠시 짧게 추위가 훅 들어오는, 즉 한파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That's why we say a cold spell or a cold snap. 이렇게 딱 뭔가 날씨가 훅 추워지는 그런 기간. Or kind of in the olden days. 약간 옛날 영화를 보시면요. Oh, I'm going to lie down for a spell. I'm going to take a rest for a spell. 약간 옛날식의 표현이지만 잠깐 쉬겠다. For a spell.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So climate change leaves us a lot to think about, a lot to feel in terms of temperatures. And we are going to move on to the next topic.

0: which still has to do with summer. 네, 여러분 저희 지금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약간 땀이 나는 듯 왜냐하면 저희 집은 에어컨이 고장이 났거든요. 자, 이 불쾌지수 주변 사람들의 냄새 때문에 더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지하철, 버스 힘들죠? 자, 하지만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근데 한국에는 한국인들은 이런 냄새가 덜한 것 같아. 혹은 드럭스토어에 갔을 때 왜 한국에는 데오드런트가 없는 거냐? 왜 한 종류밖에 없는 거냐? 자, 그렇다면 인종에 따라서 이 몸에서 나는 냄새가 다른가? 온라인에서 많이 돌고 있는 말인데요. 전문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This is Professor Lindsay Callen from McMaster University. So first, what determines your smell?
1: So one of the biggest factors in body odor is our age. And one of the main glands, the apocrine glands in the skin, it doesn't become active until we go through puberty. So this is why there's this characteristic idea of body odor in, you know, preteens and teens. And these glands that produce sweat, they can really vary in how active they are and how many of them you have across different populations. And then another major factor is our skin microbiome. So our skin microbiome are all of the beneficial and good bacteria and microbes that live on your skin. And it's actually your microbiome that is consuming your sweat to produce these odorous compounds. Mm. And then a third factor are going to be life, you know, lifestyle factors and things you're doing in your everyday life.
0: 자, if you have kids, you know. 뭔가 애기 냄새가 나던 우리 조카가 좀 저기 좀 멀리 가서 앉아줄래? Why? Age. 자, 냄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나이라고 합니다. 이 몸에서 땀이 나는 땀샘, 특정 샘들은 사춘기에 활성화된다고 해서 그 나이대가 되면 뭔가 특정한 냄새가 나죠. 또 두 번째는요, 피부에 있는 microbiomes, microbes, 이 미생물들이 각질이나 땀을 먹고 거기에서 냄새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우리의 라이프스타일, 식습관, 운동 등도 영향을 끼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짚고 가야 할 이 단어, BO, Body Odor의 줄임말입니다. 이 특정한 몸 냄새, 땀과 아마 미생물들이 내뿜는 냄새를 뜻하는데요. Then let's try this. Odor, 냄새. 여러분, 냄새를 한영 사전에서 찾아보면 Ready? Fragrance, Scent, Aroma, Smell, Odor, Stink. 와우, 이렇게 많은데요. 일단 무조건, 거의 무조건 긍정적이다. Fragrance, scent, aroma. We say aromatherapy, 그죠? Scent, fragrance, 향기를 얘기합니다. Smell, 중립적이에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odor and stink, 악취, 안 좋은 냄새가 됩니다. 자, 그럼 이 smell 어떻게 쓰냐? 동사로 you smell, 그러면 너 냄새나, 안 좋은 뜻이죠? 한국말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oh, you smell nice, 향기 좋은데, 냄새 좋은데. So it's pretty similar in English and Korean. Hopefully, we all smell nice. All right, then the big question. Genetics. 자, 이 몸 냄새에 유전자가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Probably one of the biggest factors that may lead to this perception of Koreans having lower body odor. So this particular gene is responsible for producing some of the compounds that come out in your sweat. And again, this is one of those glands that's turned on during puberty. And so there's certain genetic variations that if you have this variation, you're going to produce less sweat. It's also linked to things like earwax. So if you have this genetic variation, you'll have very dry earwax and less sweat. And so if you have less sweat, you're producing less of these compounds that the microbiome might be feeding on, which is going to also change the amount of bacteria that you have growing and living on your skin.
0: 자, 인종이 아니라 get this, ABCC11이라는 특정 유전자가 있다고 해요. 이건 땀에서 나오는 컴파운드, 복합체를 만들어주는 유전자인데요. 다시 한번 사춘기 때 활성화되는 샘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유전자가 있으면 귀지, your earwax, 마른 귀지가 나오고요. 땀을 덜 흘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땀을 먹고 냄새를 만드는 미생물이 덜 있어서 전반적으로 냄새가 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So that's why we call earwax, earwax. 대부분 동양인들은, 한국인들은 귀지가 마른 귀지인 편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정말 wax, 그 촛농처럼 약간 그 진득한 그런 텍스처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So earwax, 귀지입니다. 자, 그러면 약간 더러울 수 있지만 좀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잠깐 내려놓고

모시겠어요. Other stuff that comes out of your face. Booger. 코에서 나오는 코딱지죠. What about 눈곱? Eye booger. 정말 직관적이죠. Or eye discharge. 눈에서 나오는 분비물. 의학적인 표현이고요. Or you can say 눈곱이 이제 눈에 껴있으면 crusty eyes. You get those in the morning. Maybe right now. And this term, 사춘기. 자, 사춘기, puberty, adolescence. 이 둘 다 쓰는데요. 궁금한 거예요. 왜 다르지? 뭐가 다르지? 찾아봤습니다. Puberty, P-U-B-E-R-T-Y. 신체적인 변화를 뜻한다고 하네요. Adolescence, 심리적이거나 감정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So, now we know. And also, now we know why some people might smell. Alright, so let that settle in. We're going to take a song break. This is Alphaville with Forever Young.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News Rewind with Haley on BFM 90.5. Let's review the terms we've learned. So, suppressed, 진압하거나, 억제하다. Cap, 모자, 뚜껑, 상향이었죠. Boils down to, 다 끓이고 남은 결국 이것으로 귀결되다. Spell, 한동안이나 잠깐이라는 것으로 썼습니다. Body odor, 줄여서 BO, 몸냄새죠. 자, 그래서 냄새, smell, 안 좋으면 odor sink. 좋은 향기는 fragrance, scent, and aroma. 사춘기, 물리적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from all over the world. Thanks for listening to my story,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11:00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아이고, 우리 식당 음식이 매우 쓸긴데 잘 드시네, 예. 맛있게 먹었어요.
4: Oh, yes. Of course it was good. All the dish was really delicious. Really good.
2: Good. 아따, 입에 딱 맞았는가 봐. 그런데 이렇게 큰 가방 들고 어디를 갈라 합니까? 이 근처에 쇼핑하려면 짐을 여기, here, 맡기고 가도 되는데.
4: Excuse me. Can you hold my luggage while I go shopping nearby?
2: 러기지, 여기지, 아, 여기지!
4: Yes, my luggage. Can you hold my luggage?
2: 아, 여기지. 예, 그 지도에 나온 맛집이 여기가 맞아요. 여기서 드셨잖아요. 아이고, 한국말 좀 배우시는가 봐. 그런데 존댓말을 써야지.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여기입니까? 요래 말해야 됩니다.
4: No. I mean my luggage. Can you hold my luggage for about an hour?
2: 네, 네. 여기지. 맞다니까요. 그런데 아까 알려줬잖아요. 여기입니까? 요래 말하는 거라고.
4: Luggage. My suitcase.
2: 어? Suitcase? 아, 술 넣는 뭐 그런 가방 같은 거 찾는가? 우리는 음식점, 푸드 레스토랑.
4: No, bags, my bags.
2: 아, 가방. 혹시 또 뭐 명품 이런 거 찾는가? 채널, 부자.

0: 뭐 you know? 그런 거는 백화점 가야지.
1: No, my luggage. I mean my luggage. Can you hold my luggage, please?
0: 아이고 참네. 여기 맞지. 여기지. 존댓말이 영 어려운가 봐.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여기지. 오늘 배워볼 표현. 짐 보관할 수 있나요? 영어로 뭐랄까 왜?
1: Can you hold my luggage? Can you hold my luggage?
0: Can you hold my luggage?
1: Hold는 무엇을 잡다 말고 보관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가방 혹은 짐 보관할 수 있나요? Can you hold my bags? Can you hold my luggage? 라는 질문에 짐 보관이 가능하다면 Yes, we can hold your bags. 어렵다면 Sorry, we can't hold your bags.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0: 부산 아줌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짐 보관할 수 있나요?
1: Can you hold my luggage?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2: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 방송.
3: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 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4: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0: Welcome back, everybody. It's time for Monday Groove with Jo Tae-joo.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How are you?
1: So fine.
0: So fine?
1: So fine.
0: So
1: 좋아요.
0: Fine.
1: 잘 지냈어요.
0: 네. 아, 근데 so fine 이라고 하면 yeah. 영어로 하면 너무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그렇구나. 잘생겼다.
1: 와.
0: So fine.
1: Good.
0: So good. So, so good이라고 good. 하면 난 기분이 너무 좋아요.
1: 맞아요. 아, 예.
0: So fine이라고 하면 fine은 그냥 뭐 okay, fine. Fine은 그래서 so fine은 뭐
1: fine 하면은 그냥 좋다.
0: 근데 fine은 그냥 okay.
1: 아, 로라 today so fine. 이건 돼요?
0: 어? 우리 남편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날 것 같아요.
1: 아, 그럼 안 돼요.
0: 못 살았어요, 마.
1: 아, 그럼 취소.
0: 네. 고맙습니다. 너 취소하지 마. 자, this is Monday Groove with Jo Tae-joon. This segment is primarily in Korean. We'll go back and forth with Korean and English because the segment's all about TJ 씨.
1: Yeah.
0: Becoming a global star. 그래서 노래 하기 전에 네. 좀 얘기합시다.
1: 아 그래요?
0: 예. 네. 우리 DK DJ II 님 says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혹시 TJ 씨 첫사랑 있어요?
1: 첫사랑 있죠.
0: 있죠.
1: 첫사랑 있죠.
0: 얘기 좀 해 주세요.
1: 아 그 그냥 이루어졌던 첫사랑이죠. 그냥 좋아했던 거 말고. 좋아했던 거?
0: 에이.
1: 아, 근데 그때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 왜냐하면 에이. 거절당했거든요. 그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래서 그 충격으로 인하여 학창시절에는 연애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뭔가 별로 재미가 없어져.

0: 가지고.
1: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뭐 진짜 탤런트가 많은 아티스트로 다 되었어요.
0: 아, 네.
1: 그런 마음속에 있는 상처에서 좋은 거를
0: 맞아요.
1: 뭐 꽃처럼 잘 피웠어요.
0: 와, 로라 역시 우리 선생님.
1: 나 so 철학, fine, so 철학인입니다. 네. 첫사랑에 대해서. 아, 근데 DKDIDJI님. 첫사랑은 사실은 내가 진짜 첫사랑은 기억이 안 난다.
0: 아.
1: 첫사랑은 어렵다. 근데 maybe when I was 중 스코틀랜드에서 중1 아니면 중2 될 수도 있었고 근데 내가 어렸을 때 한 남자가 앤드루라는 남자예요. 근데 The Murphy, no, 절대. Andrew, 사랑하지만 no, thank you. Fine, thank you, and you. 근데 내가 그때 primary 3, maybe primary 4, he was primary 5. 근데 그 남자는 다른 비슷 그 동 같은 동네에 사시는 여자 너무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나는 완전 슬픈 이야기 가난한 동네에서 살고 그래서 나를 보면 절대는 눈빛 한 번도 이렇게 너 너무 나쁜 사람 아니고 애기잖아
0: 인연이야.
1: 우리는
0: 아 근데
1: just children이죠. just children.
0: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어른이 돼서는 저 그런 일이 있어도 데미지가 크지 않는데 어릴 때는 되게 예민하잖아요.
1: 맞아요.
0: 마음이 여리고 한데 그런 상황이 있으면
1: 맞아요.
0: 마음이 아프죠. 네.
1: 맞아요.
0: 노래 들어야지.
1: 나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0: 아.
1: 근데 지금은 네 때문에. 아. 내 문제가 아니야. 네 문제야.
0: 그래 가라.
1: 알았어 가라.
0: 네가
1: 놓쳤네. 알았어 가.
0: 그래.
1: Anyway, but we don't have to worry about that now. 자, so TJ 씨, 우리 세그먼트 들어가기 전에 노래 좀 불러주시겠어요?
0: 그래요?
1: Thank you.

0: 노래 부르는데 옆에 갑자기 스튜디오에 누가 어떤 새가 옆에서 같이 노래를 불러줬어요.
1: 갑자기 왕 작가님 듀엣 하트하트. 가끔씨는 DJ씨가 스튜디오에 들어올 때 내가 네. 노래 부르자. 그래서 미안해.
0: 아니요,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항상 너무 좋아요.
1: 다음 네. 노래 제가 네네. 좀 샘플링 하면 안 돼요? 뭐 피처링.
0: 너무 좋아요.
1: 피처링 스코티
0: 샤크마. 너무 좋아요. 그때 지금 했던 이거 녹음해놔야 돼요. 나중에 거절하면 안 돼요.
1: 녹음하자. 거절 안 할게요. 네, 너무 재밌어요.
0: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1: 너무 재밌다.
0: 예.
1: 와우, 듀엣 너무 좋아요. 예, 원더풀 TJ 노라. 우리는 진짜 너무 멋있어.
0: 지긴다.
1: 넘어가자. We can't say that. We gotta be careful. We're okay. Let's move along. TJ 씨.
2: Yeah, yeah.
1: 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그리고

0: 이 노래는 The Carpenters Close to You잖아요.
1: Close to You 맞아요.
0: 그래서 이 노래는 한국에서도 아는 사람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그죠?
1: 맞아요. 엄청 많이 좋아하는 노래고 그 카펜터즈의 그 카렌 카펜터 목소리는 뭐 전 세계 누구나 그냥 들으면 너무 좋은 맞아요. 목소리잖아요.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0: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카렌 카펜터 뭐 인생 이야기 좀 슬프지만 너무너무 아직까지 임팩트가 있는 밴드잖아요.
1: 네.
0: So I think a lot of people obviously know the Carpenters. And yeah, great song, Close to You by the Carpenters. 근데 오늘 TJ씨, why did you choose this song today? 이 노래 왜 선택하셨는지?
1: 역시 그 제가 뜻은 이렇게 보면서 아름다운 이야기구나 하지만 중간에 이 노래 들이나 아니면 평소 때도 좀 궁금한 게 과거로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여기 보면 뭐, together and decided to create a dream come true 할 때 과거로 decided인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로 들어도 잘 구분을 못 하겠어요. decided dream decided to 이렇게 읽으면서 발음하면은 잘 모르겠는데 그 카렌 카펜터 목소리로 들어보면 그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저는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 다음 것도 sprinkled인데 sprinkled 그냥 그렇게만 들려요.
0: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sprinkled 비슷한 소리가 나와요. 근데 컨텍스트 what's context in English? 맥락 나왔어요. Because I always think 맥락 중요합니다. 그래서 맥락을 알 수 있으면 알게 되면 과거인지 뭐 현재인지 미래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렵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노래는 너무 의미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국어도 영어도 뭐 어떤 언어인지 진짜 뜻깊은 이야기입니다.
1: 네네네.
0: 너무 좋아요. 근데 첫사랑에 대해서 생각 뭐 이 노래 부르면서 첫사랑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1: 슬프다.
0: 어머 너무
1: 첫사랑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어.
0: 마음이 아프다 지금. 근데 이 노래를 선택했고 그 중에 Who is the person you feel closest to? We listen to this song, right? Close to you. 근데 노래 뭐 부른다 보면 아니면 듣다 보면 어떤 뭐 누구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사람인지.
1: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사실은 저는 사랑 노래를 부를 때는 특정한 대상이 없고 그냥 제가 정말 내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싶은 대상 그냥 바라는 거 없이 제가 그냥 사랑하는 대상 그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0: 너무 좋아. I love it. Yeah, I do know what I think that's important. Danny Lee Nim says yesterday once more. 마차차님 매주 해주세요. 근데 우리 TJ씨가 연습 많이 하시고 나는 그냥 갑자기 하는 거예요.
1: 카펜터스 노래는 거의 다 아시죠? 좋다. 카펜터스 연습 많이 해서 와야지.
0: 아무튼 다음 질문. question. 보통 칭찬. 칭찬할 때 어떻게 하나요? 왜냐면요. TJ씨가 예술가. 아티스트.
1: 감사합니다.
0: 영어로 하면 wordsmith이라는 거예요. wordsmith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1: 모릅니다.
0: wordsmith, smith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뭐뭐 smith, like blacksmith, wordsmith, 뭐 만드는 사람, 고치는 사람. 그래서 wordsmith이라고 하면 단어 마법사 같은 느낌이에요.
1: wordsmith.
0: 표현 마법사. 그래서
1: 너무 멋있어요 표현이.
0: 멋있어요.
1: 월스미스.
0: 월스미스. So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이 노래처럼 뭐 칭찬해주고 싶으면 대부분 뭐 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1: 뭐 그 한국말로?
0: You. 한국말로 아니면 영어로. 영어도

0: 괜찮아요. 근데 그냥 궁금해요.
1: 영어로 하면 그냥 wonderful.
0: 아,
1: oh, so nice. 뭐 이렇게 하고 한국말로 하면 오, 지기네. 이야, 와, 지기네.
0: 어, 지기네. 그런 말 하지 말자. 좀 더 뭐.
1: 아니 이게 근데 이게 너무
0: 방송용
1: 극칭찬이죠.
0: 어.
1: 아 그렇다고 방송 영어가 아니면 진짜 죽인다는 말인데 그건 아니니까.
0: 어, 네.
1: 아, 그냥 내 마음을 죽여준다. 내 마음이 어. 아, 너무 좋다.
0: 어.
1: 지긴다.
0: 예. 오케이.
1: 아, 좀 위태위태한가요? 아니,
0: don't,
1: 괜찮죠.
0: Don't fire me. This is all him. Okay? 예. So just FYI. TJ 씨 하시는 말씀이에요.
1: 네, 네,
0: 네, 내가 안 했어요. 어, 좋아요.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expressions 할 때 compliments 할 때나 아니면 우리 그 가사에
1: 네.
0: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1: 어, 그래서 그 과거 이야기가 표현이 좀 힘들었고 every time이잖아요. 근데 이 노래 음이 every time 한 음이에요. Every time 이렇게 하는데 every time 이렇게 time이라고 해도 음이 전달이 돼요.
0: Every time.
1: Yeah. Time. Every time. Every time.
0: Yeah, every time.
1: 예.
0: 예. Easy.
1: 예.
0: 네, 발음은 정확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1: 예, 맞죠. 그렇죠. 근데 항상 every time 이렇게 하면 좀 너무
0: 이상하다.
1: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0: Time 노래. 하지 마세요. 예. Time, yeah, time.
1: Every time.
0: 응.
1: Every time.
0: 응. Perfect.
1: Oh,
0: you sound so one-on-one.
1: Every time.
0: Every time.
1: Every time.
0: 근데 그냥 말할
1: one
0: 때,
1: year.
0: If we're just in a conversation, don't say every time, because time is also 남자 이름.
1: 아.
0: Thomas 줄인 이름.
1: 아하.
0: Time.
1: Every time.
0: 있으면.
1: 아, 모든 time들.
0: 모든 time. 모든 time. This time, that time,
1: 네.
0: 모든 time.
1: 네.
0: 아, 오케이. 칭찬은 인사하시는 걸로. 고수님, 셋 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1: 네.
0: 어떤 영어 배워볼까요? 우리 칭찬? 아니면
1: 네.
0: 응원? 아니면 뭐 어떤 거 배우고 싶은지 알려주세요. 어.
1: 아, 그러면, 좋아요. 여러 가지 칭찬들을 저는 하면 오, 굿, 나이스 이거밖에 모르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0: 확실하게
1: 기분 좋게 들 어떤 칭찬 들으면 제일 기분 좋으세요?
0: 영어로 하면 I love.
1: I love. 아.
0: 근데 한국어로 뭐뭐뭐 사랑합니다. 좀 이상한 것
1: 맞아요.
0: 같습니다.
1: 예.
0: 네, 사랑은 뭐 사람 대 사람은 느낌이고 아니면 엄마 뭐 엄마에서 애들한테 아니면
1: 네.
0: 부부 아니면 등등 커피 사랑합니다.
1: 아.
0: 좀 이상하죠.
1: 네네네.
0: 근데 영어로 하면 if you say in English, usually we use the word love for something that we just 마음속에 들어갔다. So 그리고 특히 I love this song 보다 I love your voice.
1: 아.
0: 예를 들면
1: 예.
0: 어, 왜냐하면요. 영어로 칭찬을 하고 싶으면 외모에 대해서 절대 하면 안 돼요.
1: 아.
0: 할 수 있긴 하지만 아는 사람한테 하면 좋아요.
1: 네.
0: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예민하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you're so handsome이라는 말이 사람들이 좀 삐질 수 있어요. 삐졌다. 약간.
1: 어.
0: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1: 어.
0: 어, you're so beautiful. 너 어색하다.
1: 아.
0: 이상하다. 이런 말을 하지 말자. 그런 느낌이에요.
1: 네.
0: 그래서 대신에 I love your energy.
1: 아.
0: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바이브가 너무 좋아요. 아우라가 너무 좋아요.
1: 아.
0: 그래서 칭찬하고 싶은 뭐 진짜 진짜 좋아하면 wonderful, good 대신에 I love 뭐뭐뭐.
1: 아. I love 뭐 예를 들어서 기타 누군가 기타 쳤는데 I love your sound.
0: Yeah.
1: I love your sound.
0: Yeah.
1: I love it.
0: Yeah.
1: I love it.
0: 아. Yeah. I love your sound is perfect.
1: Yeah.
0: Or you could say I love listening to you play. 좀 길어요.
1: 아, I love listening to you play.
0: 근데
1: play.
0: 길지만 the meaning is so 듣는 사람한테 와우 너무 좋은 칭찬입니다.
1: 어 너무 좋다. 너 오늘 진짜 좋은 걸 배웠다.
0: 그래서 네. 이렇게 I love watching you perform. I love listening to you play.
1: 어.
0: I love watching you sing. I love hearing you sing. 그래서 그 사람 활동하는 모습 너무 좋아하면 그런 말을 하면 제일 좋은 칭찬입니다.
1: 아, thank you. I love your teaching English. 아. Thank you.
0: I love
1: so
0: your
1: much.
0: Teaching good. So I love learning from you.
1: 아, I love learning from you.
0: 오.
1: Yeah.
0: 고맙습니다.
1: Thank you. Thank you.
0: 기분 좋다 이제. 아. 기분 너무 좋아요.
1: 아, 그 막 이렇게 love 이런 love 이 표현 너무 좋네요. 네.
0: Because in English we say love for many things. So I love chicken.
1: I love
0: It's
1: chicken.
0: Not like 나는 이 닭을 결혼하고 싶다 그런 건 아니에요.
1: 네.
0: But we know the 맥락. What is it? 맥락?
1: 맥락.
0: 맥락이 중요합니다.
1: 예.
0: I love sparkling water. I love Harry Potter.
1: 어. 아, 그 너 뭐예요? 갑자기 뭐예요?
0: 근데 나중에 Dr. McClucky 세그먼트 할 때
1: 아.
0: I love being Dr. McClucky.
1: 오.
0: 이런 거 있어요. I love BPM 77. I love listening to it. We love hearing you play. And I love helping you learn English.
1: Thank you. Thank you, Laura.
0: Thank 감사합니다.
1: You
0: so much. Yeah, 너무 감사합니다.
1: So much.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TJ 씨,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들어가세요.
1: 예.

0: Hello, welcome back. Thank you for tuning in to For My Busan's Weekend Highlight Edition. My name's Laura McCluckey. I'm your host. I'll be with you until 6 p.m. this evening. And we've got lots of cool things coming up in the second half of the show as well. On the mic, real stories from real people. We've got Explore Busan. Very nice with Ange. And then we've got highlights of Thursday's show with the Global Chatter Squad. One topic, lots of people, me, Casey and Hayan will join you for a good old chit chat. Andrew's on holiday, so hope he's having fun over in Canada. Yeah, so looking forward to that. So let's get right into it. Up next is On The Mic.
1: Welcome to On The Mic, Made in Busan. I'm Kadra, here with a Korean traditional singing, 경기민요 singer. 오늘은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이수자 이나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가가 지정한 무형유산 57호였는데 요즘은 57호를 빼고 그냥 경기민요 이수자라고 합니다.
1: 네.
2: 옛날에는 그렇게 57호를 달긴 했는데 요즘은 또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이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경기민요를 그냥 네. 국악이라는 이름으로 좀 막연하게 알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2: 네.
1: 혹시 경기민요에 대해서 조금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우리 경기민요는 저한테 많은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제가 고향이 경남 사람인데 왜 경기민요를 하느냐
1: 네.
2: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듣는 편이에요.
1: 네네.
2: 자 그러나 이 경기민요라고 해서 꼭 뭐 경기도 사람만 서울 사람들만 부르는 게 아니고 경기민요는 통속민요이기 때문에 여러 모든 우리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널리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이 부를 수 있는 그리고 경상도 사람들하고 참 잘 어울리는 소리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 경기민요는 밝고 또 맑고 경쾌하고 세련된 이런 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디가 짧아서 우리 정말 흥겨운 민요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널리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아들 하십니다.
1: 판소리랑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2: 판소리랑 너무 헷갈려 하셔요. 그래서 네. 저한테도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판소리는 원래는 전라도
1: 네.
2: 전라도에서 많이 부르고 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판을 열다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소리 자체가 발성내는 방법이 완전히 좀 다릅니다.
1: 네.
2: 판소리는 좀 목을 많이 긁어서 내는 소리인가 하면은 경기민요는 목을 긁는 소리보다는 소리를 많이 띄워서 꾀꼬리가 소리를 하는 것처럼
1: 네.
2: 그런 소리가 바로 경기민요거든. 차이점이 많이 납니다.
1: 구성도 많이 다르죠 선생님?
2: 구성이 목구성을 다르게 써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제가 판소리를 그냥 조금 전공할 때 조금은 했는데 만약에 쑥대머리 이래서 목을 조금 긁어내는 소리라고 하면은 우리 경기민요는 짜증은 내어서 무엇한 나 성화는 바치여 무엇하나 이렇게 흥겹게 조금 소리가 색깔이 좀 많이 다릅니다.
1: 아 그렇군요.
2: 네네네.
1: 그럼 선생님이 민요를 하신지는 혹시 얼마나 되셨을까요?
2: 지금 한 35년 정도 됐는데요.
1: 네.
2: 제가 워낙 시골 출신이어서 경남 산청이 제 고향인데요. 거기서는 뭐 소리 학원도 따로 있는 곳이 아니고 굉장히 산촌이었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 때문에 제가 제대로 배우지는 못했어요. 어렸을 때는.
1: 네.
2: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성인이 되고서 이제 전공을 했는데 제가 5살 때부터 온 동네를 다니면서 노들강변 부르고 또 세타령 부르고 이렇게 해서 일찌감치 목을 좀 많이 튀어서 많이 불렀습니다. 노래를.
1: 아 그러셨군요.
2: 네, 네.
1: 벌써 이렇게 긴 세월이 지났는데
2: 네.
1: 쭉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2: 네. 부산에서 이제 기반을 잡았지만 또 서울에 공연 있으면 서울도 가고
1: 네.
2: 전국을 많이 다니면서 공연을 많이 하고
1: 네.
2: 이제 가르치는 건 부산에서만 가르치고 있어요.
1: 아 부산에서 네네. 이제 경기민요를 알려주고 네네. 계시는 거군요.
2: 네.
1: 혹시 특별히 부산인 이유가 있을까요?
2: 제가 이제 부산에서 터를 잡다 보니까 서울 소리긴 해서 서울을 가고 싶은 마음도 좀 있긴 했지만
1: 네.
2: 그래도 이제 부산에서 우리 서울 소리를 제대로 된 서울 소리를 보급시키고 싶은 마음에 어떤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부산에서

0: 터를 잡아서 부산에서 지금까지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서울에 가서 하고 왔어요.
1: 아, 그러셨군요.
0: 네네.
1: 실제로 뭐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0: 네네.
1: 뭐 국립 부산 국악원 같은 곳에도 또 꾸준히 공연을 올리고 계시고
0: 네, 맞아요.
1: 지금 여러 곳에서 부산 시민분들과 경기 민요로 만나고 계시잖아요.
0: 맞아요.
1: 국악인으로서 부산에서 활동하시는 건 좀 어떤가요?
0: 옛날에는 불모지라고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었어요.
1: 네.
0: 근데 요즘은도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또 트로트 부르시고 이래서 이제 많이 좀 알려져서 요즘은 조금 그래도 알려져 있지만 그 옛날에는 우리 부산은 특히 뭐 두드리고 춤이 좀 유명했었거든요.
1: 네.
0: 소리 쪽보다는.
1: 아, 그렇군요.
0: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그동안 흐르면서 소리에 관심들을 많이 보이고 제가 문화센터에서도 지금 수업을 한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아요.
1: 아, 그렇군요.
0: 보급이 많이 됐어요.
1: 네.
0: 그리고 공연 때도 호응이 옛날에는 그냥 하나보다 이렇게 별로 표정도 없이 그냥 무뚝뚝하게 보셨다면은 지금은 호응이 너무 좋고 반응이 너무 좋고 예, 현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네네.
1: 그런데도 혹시 아직 국악이 좀 낯선 분들이 있다면
0: 네.
1: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좀 국악을 재미있게 즐기면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0: 국악을 사람들이 전부 어렵다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저는 항상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음악은 국악이다. 그런데 너무 어려워서 못 배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못 배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막상 접해보시면은 많이 들어봄직한 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경기민요는 특히. 그래서 막상 이제 입문을 하시면 되게들 좋아하시는데 입문하기 전까지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센터나 이런 복지관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보급을 시키고 있는데요. 소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접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막상 또 해보시면은 장구랑 같이 민요를 하시면은 너무 신나고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고요.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1: 한번 배워보는 게
0: 네.
1: 좋은 시작이 될 수 있군요.
0: 네네네네.
1: 아까 짧게 들려주셨지만 혹시
0: 네.
1: 경기민요 한 소절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0: 좋아요. 제가 요즘 여름이고 해서 그냥 한강수 타령을 한번 생각해보고 왔습니다. 오면서
1: 네.
0: 시원한 서울의 한강을 주제하려고 한 노래이긴 하지만 거기 가사말에서 유유히 흐르는 한강물 위에 뭐 이런 가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짧게 한 소절 해보겠습니다.
1: 네, 부탁드립니다.
0: 자, 오늘 제가 창구를 못 준비해왔지만 제가 손창단으로 치면서 한번 한 소절 불러보겠습니다. 얼쑤!

0: 감사합니다.
1: 네.
0: 여러분 오늘은 지금까지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이수자 이나영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On the Mic Made in 부산이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The time is now 7 o'clock.

0: to you.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6: The time is now 8 o'clock.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4: Honey, I'm so happy we came to this concert today. I had no idea Tae Shin-dong Daniel could sing so well. Oh, his live vocals were amazing.
5: Yes, sweetie. Enjoying his voice is great and all, but can you pay attention to my needs? I really, really need to use the bathroom right now.
4: What? Then why were you holding it in all this time? Go! Run to the restroom! The exit is over there.
5: Okay, but to get to the restroom, I have to leave the venue. I'm not sure if I can come back. Oh, wait, there's an usher over there.
6: 안녕하십니까, 관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콘서트장에서 어떤 불편한 일이 발생하셨을까요?
5: Excuse me, can I leave and come back? Oh, I really, really need to use the restroom.
6: 네? 컴백이요? 아, 맞아요. 오늘 가수님이 컴백하시고 처음 무대가 맞으십니다. 가수님 컴백 콘서트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 No, no, no, no. Not the singer. Me. I just want to leave and come back. Can I leave and come back?
6: 아, 관객분이 컴백을. 혹시 무대 준비하시는 분이실까요? 제가 가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가수님 성함을 알려주시면 제가 검색해서 컴백 날짜를 메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5: No, no, no. I'm not performing. I just need to come back after using the restroom.
6: 아, 새로 발매하시는 곡이 화장실 관련한 곡인가 봅니다. 앞으로 관객님, 아니 가수님의 성공적인 컴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No, I want to go to the restroom now.
6: 오늘 배워볼 표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영어로 뭐라고요?
5: Can I leave and come back? Can I leave and come back?
6: Can I leave and come back?
1: 콘서트나 행사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죠. Can I leave and come back? 표를 가지고 있을 때 재입장 가능합니다. You can re-enter with your ticket. 재입장이 불가합니다. Sorry, we don't allow re-entries.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6: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5: Can I leave and come back?
6: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7: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8: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0: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1: 우리가 부산입니다.
12: 우리가 부산입니다.
13: 우리가 부산입니다.
1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4: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5: 9 years old, 4th grader at Yeonji Elementary School. In my family, my mom is Korean and my dad is Canadian. I also have a younger brother. Now I was born right here in Busan and have lived here my whole life. This city is great because all the activities I can do. I love going to all the beaches and riding my bicycle around the rivers. Being part of this city is great because I get to meet so many different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Thanks for listening to my story,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16: 이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17: 9 o'clock.